지금도 모델 넣는 거 어떻게 찍지? 공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찍으면 어디 이렇게 막 가서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조이다 뻥깡 바바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찍기 뻥깡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0: 지금 너 못해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1: Ladies and gentlemen, here'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 Paul McCartney,
2: King Ed Rock,
1: John Lennon,
2: MC Adam Young,
1: and George Harrison.
2: Hold it now.